0: nganzu pepa toyo mene, ko tsenjo chiki, kyabjo chiki nedangi toa ne, nganzu ki chapsik nangne keche de nganzu karasa na, nganzu tsa doyo di keche wu cha diyo. Tsa doyo di, nganzu tenda seye di kange cha. Ta di tenda seye da, tsa doyo di keche wu yime na, nganzu chapsik di keche wu shu ziwa yina, ngaranzu ki takalo nyamru seye choro wa, di ki doza chidi di kator dugu yore. Di kator mado ya che dula ya, pa zula, takalo samzui, こう天の窓で4兆ぐらいで、いねや、地位が飛んだれあのところ、ならず、ざてじゅうえ、その、ざてじゅうえ、その、で、その、で、よわな。あの、てめえ、ちゃぶしぎとね、そそぎ、こっちゃ、ちゅうや、だ、そそぎ、きた、とんだ、で、で、と、そそぎ、ちゅうてぎよな。あの、ならず、ざてで、ラワな、らしんぎ、ならず、ぬめちゃ、ぐら。で、に、で、やんじきゃ、こえ、で、に、けちょうれ、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 자두 딜레 파샤네 아니 소소기 개원 돌아 쪄와나 아니 가라즈 라시기 아주 너가냠 돈데 마 라두 그러 어디게 내가 스톰도
1: 랑고
2: 나스콘라 안 탄다 아주 다 젠주 비미 티수기 시지 유디 람루나 아니 비미 수시로 유미 랑초그 리베스 디지 슈에라 아니 기시 유미 랑와 다제나 아니 책이 쪼디 카리 카리 고레스 디 고르지 소노나 슈에
0: 라데 땅 아주 쪼디 땅 아주 Yabush Malewana, game Hajar on Kangi, the Mimanted, and Mimang Kangi to him with Lani, go to the song, then go to the capsule, get cheating chunks on Kandishimana, Chashi Lake, Pekish or Tapena, a position on a Kesho Susun Dona, Mazo Kesho, would you do your? Then you call a Kesho, would you do the Mimang Samoki Susu Kesho, then a Miss Yato, Dangio, D. Marazo, Hakuti Yoro. That chess at the Dela Pena Sanatosores and Randes also to Kumo, Dizola Mimangi, Tagosul and the Lesson, Cabal Midulangi, the day you're the Yurkesaka. Dizemil Horanzo get to show to Gure, and it's young Dila to show to Gure. Dinugala Dizuri, Calicaleta, Mimana Layata, Kandar, Tinsangi, Tengagi, Chapsiki, Kodo, Tande, Chapsi Kodola, Nata, Tanda, Bet, Chapsi Kodo, Yale, Dinuga Sijin, you took up to lay Chasiling the Marchat.
1: Then the Kaligar Joas took his summer string.
0: La retal ta langjos la to kala ngaraz pemitor so ge langjo de umelam sijre de no kala de langjo le do te an langjo chebach khedne dinen nangi langi te ngi chi ko thong ma song ta ko yong yong na khagore samgo do umelam ge